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깐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 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 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 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あの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3: 모리오카.
2: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고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3: 역시 일본 사람이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들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은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어떤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 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 뭐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오시면은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께 한국 재밌어요 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서 하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4: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4: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6: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5: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6: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5: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콘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6: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7: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8: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 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옥외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8: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7: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8: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컬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8: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 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케이팝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7: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4월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8: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하나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8: 한일 축제 한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뭐 한국영화제 등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네,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에서 개막한 이란 고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윤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7: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